Majida, the Chingoto Tiba, give the Tonal Consortium which could choose Lumbago, Gusia Lugining, Tabinansi, the Mur Lumbarning, Mimimartonaga, Zetin Sizinau, Hojitang and Maritor Didim, Shuik Samano, Chidan Dajumuchi, Chidan, Zetin Gavening, Dundershamano, Zebatum, Yangang and Nutuni Nubiasi, Tangingoto Tisitina, Shurkin Yikning, Shisayikis, Kamunum Shinder Yanga Yakandi. So, my mom she told me, "Yeah, she just jumped by. Yeah, she just did it." That is why, when Nara said that, "Now, so now, when she, Kuching Ning, that is why, that Mel Ning, Jeva Kaya, that so Ning, that Pep Dang, that is my shoe. So, that now, that Nara, Kuching Dang, when yesterday, that Nara Kuching Ning, that Mitch Dum Shin, that Nara said, that she, Kagarga, Changsun Nursang, that Udon Dipio, how is it true? That Kuching, jumped by. Yeah, she just did that. Poiga, you know, Kawa Jimmy, you know, Ning." Jing 개변들이라서 손아셔가니 실루치동 구비아 룩주 레룩노제 아마범들아 공부소홈불 이지 주제다 또르티 주제제다 손나와 그리 주송버제다 아우라 주버제가 중 중요하세제다 소원고제 나만제다 소원 겨울음시임불 이민어고다 가유가키는 겨와가마보 그리 주주바 비난시인의 무슨 나오는불 이민어고다 닝막라신 다 겨주 두중룸버제다 고공부시임불 비난시세가시다 감 투모라 야세지다 그르주스 무심어진 나 야세지 말모 아본들아 되는지 이제 고막 숙제가 아주 치즈 님들의 야야소니 임불 이제 숙제다 말 나고 고만한 감보 마르테우닌 제원노베야스다 마르테우가 럽존낭 베비게지 다 럽존낭 지 계시페 버기나다 치르지동 구게 눈주 눈심어도 대가 말 마르테우가 표 다 제우가 다 다상 로존 소원한 것으로 배야세지 Duranin, Tarinin, Logic, Ijida, Fashio Masemaya, Sesera, Lofjonang, that Lofjonai to Zuch Motachirine, Don Richin Motodi, Lofjonangur, Tidang in that is no result of that Zerimbaya, Sepecos unit, and to Mount the Cordon Sindarida, Shumishibin Adamania, Setting Yangin, that Shenu to Victonajel, Don Chinning Motomoto, Shumimotomur, that is really in the day with the Don Chinning Motodi, Lofjonang Shutajida, and Ashidang was in Motodi Hayase, Timulosilin Tazansi, Nangbin Yamin, Taruki Kevani. The English Kashi, Master of Buddhist Philosophy, Yasuda, Chakir Dione, Nangur. It is a man of the world. Double number,

0: kubur kudun dega siya seda rumba chingana menun bak buzu nang sheda kangen bari dona cheda mo chogu ma sa jibiru di ngi nang ta eche yudun kimchi jeda thobo mo dhizu ta thobo chich na hini Arunachal Education and Culture Renovation Society ya ni nang nubur ta udun yaya seda rumba yaya seda tab mama hong wale tiin seda kim thosung mo dhizu da dhishno wa yin nubur thosung mo dhizu shing nang ta eche da dhishno wa yin nang nubba mungu buzu ta taong song yin buru chik wiskan song yin dega bo buzu heche kya la mo dhizu mo shu yas suwi ni udun kang yin mula yaya seda mula chung mong yin shu nubur oi chungu chizit nara chida ichi su nang ni ta ichi chu je ta chilu chidung kubke kichu kendu lo je ta rumu chiyat nara adam nga peo yao se ichi ta nara je rumu chizit zirin ni chale je tanga nama nato naga sinang wang yo yin da adam yun nubo je da rumu chi sili mui nubo kai kime de da sikur la peo tanga adam yun nang she koutuk zirin nunam nyeyang yis peo it meno go tanga da ya risho gandu nye bina kod kaya kaya nunam naag da kiwa dama nang si chila nang yu nye ba da de nyancha mao ya nubo nang sang kambo sikur di pebo le ta ichi dhuzi ji tanga dhan lupaga yake tondo ye, linnam chi do ye, dhan ne maang di nyancha kei so nin ichi da shuddi lega yaka nang si maka no nin kushab mune ne maang di tora du niya wata rumbu di shab munu thupam rai ta ichi pa kaya tunla ji da chale nang ta ichi dhab je dhuno yu dhate jimilang taksang shuo ji taksang chi nang dhan lung dhema chung ne ne yungur jika da shuddi si linnam chi do nar si ne nyancha tong Tora tu niya bula rumshi si maya ni nang bula dar rumshi si suru kani mwoto lo ije rumshi si dukcha la shad ija wada rumshi si techa mu kura ya se jishuga ji rumshi si zot oonga chunga ma tu udu naso la yoreni it meno goda do yo nasari nyo je da nang siksang kne shio je imbru it shio je dang da yubi ni imbitang sachi na nang shinga dunda ga di udun dharmita udu la yoreni kanda ipa kaa bada rumshi si yana meno ba ne za shi mba ta ik dunda ga zuo samlo tong ya se jik だるむしずにまもれてんせだてしもくてばいなまだむのにゃなあきごたまなしらなまにねばにゃまごてにだなしけしなねこれてねねじくおいばしかいなやるしもしゃくじにぶたいちしゅじだまだむのぶたなじそもだいむじしゅすんぎょがいにんちゅちだにゃまごたやいちくなじだるむしせもじょうまにゃこんなこじのうちにいちだまんがぺさろくしゅじだならじだそもだてそうなむるむじせもだで ポンデラーノブル南南リションシニョソバニエタイシッカシズネポデスカルチャルプレゼンテーションソサイティエタイシナモダウェスカミショガイネナマタナンバニングチョワノクトガソバテンショウモダディダディシモチャズノブルオイソバジツノノブルタイソバジツコソギンセンネミユカヤガイネネチェチナソバミユモダディアダクモダディオニエスミタデルジシツソバツヤゾソバタダナナンテンバイロス
1: あ、いいね、で、そういうね、そばみゆうじ、その、全然、くんもとでいいね。しないで、なんか、かんしゅうもせやせ、全然、かしえて、また、けきんしゅうでしょ、ばかしりしゅうするね。ならじ、たまたま、どんなにしゅうもとは、いんぶるまた、むるのばねんし、とりあえず、ばくすら、やせだ、さんじゅうねんで、てんべし、たいやせだ、たさ、じゅうみしゅうのんぶる、いってんべし、かな、しゅうりかがねんは、たいいに、はくぼるどんまたんだ、むるのびんよ、だ、たわんぞんに、うえすかみんぞんに、みんじ、
0: ニャンマゴディーパチ、ナムダディアソンユニエラ、ナラチクタ、トゥズタムゴトチシブル。イジシュウジェダンマダンメンノバニアダミキモジョウモトディ、キャミムラ、イジャボミキャムナクトナガ、ロプタツイジグニン、メンカンツイユク。イジクイメノバダ、ロプチョウニンチョウノバダシェルキティネ、オイパナンゴツイユク、オイパチコジイムル。イジシュウジェダンマダン、タワンゾウニン、ウェスカミゾウノウノウジェダ、 なかったべみきもたまんぺぼこ、ルギーにたんぶのねえにん、いじっさじゃうなねえさでん、いじみのこくば、いじみのこちょりんにん、いじまにんよのうまんてのみぱたんぼだ、たやいきちじ、こじりのぶる。いじしゅうじゃたまたむんのばくなし、むんばなし、ともまいんべりだ、まのがきじんていえきんぶるじだ、くのんていえきんぶるじだ、しんげていえきんぶる、いじみのこだ、きえてくれやがだいたんびのまんてのぶる、おいぱちかんぼ、たやいきじえに、じゅんしゅうこじょいのぶる。 이제 티가다 만남면도 변화다 사무요익 다마다 투모마이 비디나 무르지 참로익 디노 무르지 다 제샤블로 요니 비디다 마마디아 다니다 가나 무도 미르 츠넨고다 투모마이 모이 바탕고 다야 요니에다 소모도 제오드니 노 무르 오이 자세다 단사 자세다 소모 중부 지지 공부 마소 때문에 제지다 차례 지다 이 소모 미규 지샤야야 세지 차례 나오 노 무르 오이 다 차례 나오 바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chilchino gupya chukchu revi

잡이 나무 쇼야 야세 건데 본다 쇼에는 베개 희소보다 희소한 나무 거의 지역 공부 시행시차 이 민원고다 직수제 따르시스 이시갑제 내진 애초엔제 이불 이시갑제 당하다 안나지럽고 지대만 연진시 기호가 보면도 이루신다 주무시다 변함님의 자리 약세지 이게 디프님의 이게 정하다 민원을 능해야 제가 동생 두번 어디 따뜻이 말을 푸니 이 동생 두번씩 가야 가야겠다 또나 나다시 주승에 소박고 미래 주승으로도 있는 남아서 빌리는 놈을 따뜻한 동생 마음을 돌리야 주소인은 나라 제당하다 마디의 임무를 따뜻 학벌을 동하다면 땅송이 본드라 제가 남아 짱짱이 아닌 놈에 비해서 이년 제다 대신호에 나가다 유니버시티 동남다 되고 이에 나가다 최장미 땅하다 지를 겨와 기용해 지인은 대신호에는 힌두 임무를 무슨 임무를 이슈 임무를 이나다 세가셋 당도초야 합니다. 트림롭다 이물을 주라로강다 이물을 듣니 이모터리 바다무스 노리스 쇼가야 라는 아나스님은 양하우든지 그니 예다 듣는 나라 지우든지 말시니 이제다 죽을지 땅당 물바고 리슈니 저원도다 기획지 땅당 보익 따뜻한 보지님 것이니 예다 이제다 예불도마다 아나스로 까지에 갖기는 기숨은데만 숙근이 예다 이제다 숨을지다 도다시수모도 이물당하다 무일름변양하다 나악수는 내사시 망티놈을 어이 내사는 바시에는 중토아이리 답은당 배인이야 어이 디슈니 시부제 락시 땅하다 또 땅하다 땅하다 라시 태익기물 주익시기물다 어이 등받다 변하다 김주익이 나가다 문박 통로마이 배디놈이다 어이 이바시기니 이제도나 주수모도 땅하다 부스불미나스 비게미 다 고덕물다 링마사 제당하다 문미나스 주미동놈 어이 바시강부 다야고소이야 이제 당하다 멸러면이지 여기에 문호님다 어떤 노래 띠냐세다 내 나서는 강의로를 빠지시다 등인문호도와 강의망대니 잡을 맹항수중이에다 맹항수에 이르라는 유티디 가면 강남나디디 등인세가노 유티디 가디 소셜디니에 잊지 말수 있는 유니니 그래 가디 이리 소셜디니에지다 말마디 중심이 주소는 어디다 두부제다 맹항하다 멸러면하고 통문바이바 사망열 얘기물 참으로 얘기물 이 민호보다 서로 결국 개낭마다 통로마인들이 마음대로 모여 빠지 여기에도 모소님 나도 빠지 양마 그림을 띄고 어디에 주시옵시 이리로 남해에 주부지로도 내주니 다 두부보다 집어다 따나이는 물론문이고 신기바 강바이를 벗가 로준 앞에 도물 망신을 재워놓고 다 쉬우다 벗가 개미스 강의 라이 약세지 당한 물바나에 벗가 핀밀보통을 띄었을 때 말 허전일다 주소마시 목취에 가가 별도 이빠지다 드셔먹는 꾸니 이빠지다 이리 흉토가다 튕긴 따뜻도 에스코러십다 로빈모다 이리 흉토하리 남해도 남실디니에 이티슈니 이따 도대체 개봉모다 대화 땅마다 로버치다 시원하바다 땅마다 멀룸부냐지에는 드셔먹는 시원한 마음놈나 두가서는 이빠지다 강중모주 뚝기니든 메모야야세지 시나바지를 다해실디니에 도대체 개봉지 따 도대체 구부지에다 무나 따뜻히 있는 것은 다운로드 받는다 보면 아침을 겨울중대와 이불을 지담을 겨울중대에 생생모도 이해를 상고래 우리가 개체계 상호인은 마다 문화를 넘으면서 강한디 딱다디 오대 문호인이 이제 일이 중도하여리 딱용대를 남해인이다 전정도도 두고디다 말하며 이제 갑자기 마저 지겨면진 구체 경호아본인 이제 구호만한 문화쇼학 지리 우정감호조라니 이제 마다 문화쇼학에는 뜻으로 잡아들어 대표는 순각도와 이 말씀이 이 주문에다 경화보세다 대상문의 주문식 뜨라나는다 이 대상문의 개름임료 담바 대상문의 개름이 이 자원에 따뜻은 두수수냐고 따뜻은 나라시다 되거나 유월세대 수익료 진당하나 마리중시 고위물이 이 말을 우주중화되거나 슈호수물이 이 민호고 잘못된 개치당하나 마리중시 물리냐며 똥디에 제다 족들에게 약디인이에 되나 시시지나니 어이 제다 대상문의 주문식 자리 개름이 무슨 명의 슈수 이슈제 당하다 따뜻한 주소모도 따름시 문화 배우였으다 내고라 배우를 당하다 고통주출된지 따나 두렵 중립변형한 따람 플라타니의 단식이 시험 나옥수이다 이슈제 배제의 연수 약간 말소에는 따름시 앞에 모두지지가 대사문은 양차하게 스브나가 함께하게 어떤 디스야서 따름시 대사문은 토방을 하였으다 훈 양수 약간 얘기해 이치값에 따름시 나라 배우를 통해 있는 스카비 문화 배우였으다 따름시 말 명시에 시골이 나오니 시골나무제 땅으로 미망나무하고 소보다 답을 민지명당쇼임이 민호가 당하다면 이 숨겨냐 미망나무제 당시 랑리스트스보다 이어서 당황하여 일레벨 패고인은 이 땅다 초사 뒤창대 샤문남다 리물리에 정시서 이 말을 배고나무모도 야세 미망나무제 이래니 랑리스트스보다 래 세가지 신임망의 기물을 지미

그한테 대말을 지래. 내지 뒤가 전에 지내 신이 전에 문제 엄마도 띵이 그 양이 나오는 멤버스에도 좀 문제. 어때요? 그는 엄마 선생님 그 두제. 단단하게 두손 조주 듯이 마누가 시바디 산재 탄재지 간들 지신 몸에 남을 지시바 틀레지 제법 임베디 진디 띵거래 틀레지 제법 임베 전생기 전남의 신도 제벤제바 다단제기요리사 대답의 제벤제반 제명기 마마 준비신의 수원디 스토컬라 마마 산재 탄재지 틀레지 제법 임베 마마 산재 탄재지 틀레지 제법 임베 존재는 때문에 나만 산지 무인바 산지 탐지지 무인바 온도 센데 나만 무지는 수완디스 다티 수완다 베컬리야 두신 배장기 미남장야 데컴들리 라민도노 군베 도지샹 여용기 구이차레 두신 나마 유서치바 남바깡법 랑기치우니슈 랑기타보리 유베스니 탐지치우니슈 나만 남마데베 로단 Nama Sanji Tsunen Lu Chiwe Geji Gi Tsua Tangje Wambu Kuda Pabu Bawa Tsunen Ba Chiro La Tugoda Suga Nama Lipa Tune Sanji Ta Rang Lu Di Tansa Yuji Rashin De Chur Nama Sanji Tsunen Neba Pacha Sambu Chi Juren Jansung Nebe Neba Chi Adri Ta Meba Chi Be Kam Liya Trima Chue Meba Ta Chinram Chube Meba Ni 진주니지 디바단 디바탐제 단에 당신 세와 지대나서 시기 본바다부 주르젤이야 드네 두진베진 집에 두지치세디 나마 산지 중에 로치 네바단 첩치도 랑글은 긴송냐바디 정말 젤이야 진압 주바 헌두스레 수원데 시바디 술시바디 쇼아다 데비시바디 쇼아 슝트라부치네 Pyo-yé-tsu-ra-bh-chiré. Dila-té-né-lá-mé-tú-jú-kú-lá-mé-té. Tantan-té-lá-má-má-má-sú-ká-lá, rang-dú-né-yú-bé, dó-zi-chá-yá-yú-n-dré. Hán-tí-kú-yé-chá-lé, dú-zi-pá-né, dribá-tá. Hán-né, lá-má-sá-ní-tún-ló-chí-yó-né-bá-chí-bá-chí-chá-sú-ní-bá-chí-yá-tú-zré. Sú-vá-tá-b-gú-yá-té, chú-bá-m-bú-yá-tá-n-chá-tá-yá-tá-sú-vá-tá-b-yá-té, Rang juji le sambu nubati nimbar chiyaya ku tundali chigore. Chetan tirisani nujoba kashi kaja chigidwa. Sanje le tuji ni yore, chinlab ni yore, kangala le chinlab mina akari inas. Chinlab nani samlo chuba sotu urwasi. Da tiyi, sanje le tuji yuba yina ya, sanje le ya chinlab din jube leji nuba meba yina, tunga diba chuyi metru shindruya dunga chaga misila. Nici tomba şeyine bu mendiz. Kanda rangi cüy mümanın gibi vardı. Sanca gütüle yota bir yamarı. Sanca içi tabi nasıl oldu bu ne? Rangi cüy mümin bir çibi tabi de nam var var. Deyin zaman sanca gü tücüle nilin yamarı de. Çinlap şunayın ki kansa gü cüy mümin de mami ki çeva yuva insan deyin hangi çakarı. Cezan nambe çüzü gülün çoğalı ya. Dani dagun guin ji shen su shin gun dun jur suma na shin. Tsunan rang kale jane jayare ma to. Tuji shin gi sanje rao chi gi chane chanya mevre. Ati indi kale ya rang gi le chi sa mena. Ti indi gu ma yunga di le ma jeba da me jeba sa atire. Rang gi le chi sa yunan jibu ma yunga me leba di jeba chu me sa atire. Le kabu sa yunan jibu sangu yunga di le nabu sa yunan jibu memba yunga di. Le ngeba siyatiri. Le chungji saba yinba yina yan jibu chungu jina yati le pel chiwa siyatiri. Di shi nensi di shimba yina le dan jibu namsha ki shirin gita dungji chasang roji chingwari. Di yindu kala cha sa chi chuba beyo guni sunam da sunam ji suwa sa. Di ji su suwa debara tene nama tuju kul hantene chenji labde chenlabde rangi judan jo sunyabadu si. Di ki

대화 전대 나는 산지인바 도장 시바다 산지든지 제 지역을 인배 중산의 땅에 땅답에 산지 진호를 주배 나는 되는 수업답 뒤에 군들대 유설반에 랑게 디디자 나는 진검 주배 내가 지금 주를 지속하는 배치한도 세례 다 가진 지수된 배 그거 지바 뒤에 골대 도지장 근로는 삼명은 점진제의 구로타다네 라베싱이 담으로 냉한데 남아주면 지는 수안디 세야디 가르지 시스템이 그거 제거들이 도지장기 저와 도지장기 노드룸에바 나다 나다비 간사 주만기 노드룸에베 삼룸만에 삼백만이야 가르난고 아래스는 람잔 제외 코로타다네 라베싱이 담으로 냉한데 조지 도승근은 제외 소 타다네자 마베 소소비신 디바샤비신 담벌라 마베 나머지 미치는 수완디스 다 가르레스는 로맨 선배 모를 나한테 로맨티 랑이 무슨 제외 나한테 제발 나서 선제 롱근한데 이제 하고 요 말이 초보 중한데 만져지 다 랑이 제야디 나네 소소 제와디 제와선 좀 나세베 조지 자와 탐제리 화배 가진진 지든 제와리 조선 조지 자와 탐제리 강기 바베 보가 치자는데 순 진들레가 순바단데 순간 지버리 라는 제 콜타데 나베 신게 담을레나베 나마름 붙이네 또 나베 신게 담을레베 나 그베 중생 가르세나 나만디 라니네야 무슨 추순바 인자 추순바 가진 요리 산생이 콜드베 인자 산생 콜드베 가진 요리 Tamu sanzeng ke nungu meba yinaya kandar sanzeng ki nubula nungchu meba te nama jingrab ten chua yinza sanzeng kurduwe kardin chore. Tawadan shin shichu chinjilabe kardin suwa tamne julia nangarchi lo chambi chiwa te nama jingrab tenba yinza shichinjilabe kardin chi. Ta tizan nama sebe jir sanje tamjir labe kardin siya tere. Jir sanje tamjir labe kardin di kandas yuwares chanar. Sanje tanen chumbe mantuwe marun duke nye dunduwa la sumba na shi. Tandapada tanenbe sanje chi chogu chogu nzewa tenen chungi samba re di. Su kangi shabji ni ya nganzu le yo ma re. Sanje tanen chumbe mantuwe yinza. Tandapada nzo su ji sunju war zina. Sanje tanenbe lama ji sunju ne chutuwa yinza. Sanje tanje le labi kardi yinza ya di. Dusre. Lume sambe nanturun ya. Gue shaja tobar labe kardin siyate Tuba nima tuji nungji mojam bendruwa mbola sa Tandane lo nidung Namja duja masinji Lo nidung duja masinji ngayani ya Shaja tobar namri shiba Chogu chung zabat ni jagali pebari Trangme be duja mambu Taba ten jimi kumano kubari di Tedu mazo kaba Nyawali deyini, yedal deyini, tunjuri deyini Jima simbari Chesa shaja tobar ajin Tuba nima tuji nungji mojam bindruwa mbola Jewen zaba nyawar dronzibe jengu tuji jen suma nanchi Tetabu lumen sanbe mwanda Lani jewe kuru talari jen habe Shintambar zengedi Namarun chana inza Namarun bachane suandisi Odo sene karin jesu tembe gune Suatane Suatawa dili tene Tuzi Kuichar tuzi bom Rangu lulu shu Sinjantam jing lulu shu Karin jesu tembe kubachi wala Gajin chibe Lodo siti Nota mitumantam si chan, nami kardin chanbe lo chabarwa chi jule chi sun nyeba chi ade, si chi nyeba ti kari. Chen nana dhuwa, di yi si chi nama yindan tenne teba chi bata, chi nga kardin tenne kuba chi bati, si nga sanbe ten zu los, tambo ti nama sanji yimbar tongwe yindan tenbe kune, nyeba ti shingin tamba lewa nawa chi nga rana kardin chi kune, kardin tenbe kune chi nga ta, Tsawataba jimata kanchinzu kubachiba nijalo shuruban di nyingi nanu tsuba chene Tashin tenzu menam chanyati tsuban di kawsu changuya chiri Ta tine juwe tenzu chodan tunu mudru manduba Muju suji timbi jindur Tungan dutan soja yundante chunyi kuna dhubar chinchindobse Ta di juwe tenzu tsuba chene Tila nyamdu shinya timbi penyundan Madimi nyimena tsuba samyagi Kukabti, andi kapti yimbari. Chok mudu, jawadu jian kubang. Tung mudu, shijamanda gilela sobatan,

동바지라 자기 요마레 이나야 센잠베 모르주베 만지 주원이 버튼제 유버시에버리 센잠베 종진 제신지 뜸베 다와티 토네장 대동자의 주 유바단 많은 주베 고 유버숨으리 근데 인상 란주베 다와 토네 제베이네 많은 주벌레 관계 유사마리 다치다 마비사람 도울 네베 걸리야 단주에 다와 란신기 마네라네르 지르와 만든데 인도 걸리야 간다른 동의 기도는 네바 침분 메신의 침바 이나야 레담보아 쇼나 수바든데 빈나 이몽 수라고 근데 이마 이나 간다르 단단 안 한줄라 난신베 란다 다다 다기 외모고 탐지 수수 나와든 진바 난신 메바체니 딜레 셴베 뜻사 뜬주 군에 주바지마도 랑무 주바지 메바 임버레슨 헌텐데기 나온지 니버도 놀으셔왔다 헌텐티는 냐바 지성샤도이 샤고의 짐으리 다때네 다니 두지스님의 마제지스 라니 두지스님의 무인냐베 마제든 세나니든 데베군에 대신에 지지베 이시디와 친구 섬에 춘지 다지 두지 자예를 유해 두지 라신지 주베 주베 드제베 섬에 지부 춘지에 자유인 두지베 도지자 지부니부디 손에 랑게용 야추베지 헌데 공부디 메주베 담세기 도지자 지부다 차제 담세 손 진진딩거래 춘지스네 준된데만 추스 자진서티체 다테네 제세지 진베 냠네단 농주도마 산생기 진바단 그스도마 추지 진바진 린중부 담세 라마 잠바단 민지베 진바 콘도 손승바체네 단디 걸린 하마님이 들으신 다기 르단 렌레지 텐슈비다 레진다 추진 수라지는 데이민은 섬디 랑게 르단 대단 선배 랑랑원 농주단 두송도 소신 사버린 주르에 사신 소버린 주에 기회서 본부 강유가 단제 먼저 신경 끈지 되는 지도 단단해 두신 되는 띵네 본부 매버 본부 시바 쓰는 매버 땅을 자스 동선비와디 제시 진배 년이 다 르는주 동안 산생기 진바 기사 동안 주시 진바 드린 중부단지 라마니 손술로스 세부도와 나 참들 농종나 소수마다 동지군에 담진 동반나라 모란지에 손바다라 다 담진 동반나라 모란지에 손야디 다가체 조그나라 자라 장가 제바나신 미민성 민성체네 장가 제야체는 송고마래 안티콘이야 단다 단주스명의 내주선주에서 세우기 세대는 님도라 도만지 되나 나야지 지란다 로지 줄 단주스명의 세대 세대는 님도라 둔루기 자비 님바 망군안이야 등은에 세제지 님도 송구여래 내주 다다 주만명한다 중다신 동무니 시동 님벌매지 미대 바다지 너무 줄을 추불두어신 나만 출리 추불도를 신신다디 도만이지 뛴 선바디 군에 라니 두지스비 꿀신디 렌지지 상인두지단신 다디치 두스테스 제바제바이는 라니 두지스비 꿀신비 쯔디 도만이지 안에 신쯔디 송과래 대인자 누지다 주만남다 춘다신도 모니시동 딤벌 매장 미대 파르다삼 미대 파르다지 나오라 나말리야 출리 주르도 신도 다니 도지스메 코르신데스 안도스센 동베 만네 도지스메 코르신주 다냠돌라 선르담바이나 디타브데아이나 야브레 지당 말한주 남준네 셴준남베 걸리야 다진 등에라고 진베이나 개지 중진 걸리야 동베 동바니 주도 내만네 지용거레 남주 진라다 주바 진라 걸라야 상장 집에 지라 동바니 주르세야 지용거레 Tini rani lhar chebe kalaya, tongba nizu jursi. Chini yugwarde, samayin kablaya, tongba shiba di gaja, gashi di tundamdu chuba, meba tongba di yin sambaruji, yanyan chenba yina, tawa ma chenbe, nipang goya taan, tongba nizu tunla, bachan jube, chebar chiga yinbari. Antende yinza, tongba nizu ya di, goa yuba yinare, goa meba yinare, kantara, Chutamji Ranjit Tumba Shiva Tezi Minzam Jiyan Lula Ngeba Yina O Tendechi Yimba Rezi

네. 디모란 제 두베이는 다 샤바 제스에 제 레라보데 마레 너무 송수수 냠나 치주베 춘라미 민라면라 유베르데 디중네 시바나시 제 두야 드르사니 가라 가부차 되어레 이나 니부토 시타네 고네 동자라 서버튼 이제라 서버튼네 샤바 제베이는 동마마다 베이네 디바다 안드야지 용투고레 동안에 땜비 디바데 다나야 동의 니바 마다바, 동의 니바 마다바티, 니부 동엔지야 게요 마레디, 사다람지, 냠도 곤드론 루야리야, 제랑 동안디즈, 동의 모 마다바틀, 딜테네, 벌써 유명하기부티, 쇼네 숭거리, 헌틀레 인자, 간토도 그 샤바제야단, 대동기 제가 메페야기, 배왕 고바, 헌틀스 타브라마, 두다 순투바이나, 샤야우리 승도, 다테네, 무란제야들이 무란제야들이 도마 소다르기 무란들이 소다르기 무란들이 기농수 마도베 마바 침바추 된된거야 요마레 무란제야스게 요마레 또 기농수야 소다베 동안 딩한테 장가마무시다 인바인자 디나노 동투지 마도 요마레 동투랑기 때네 랑기 줄라 동안 중다 마중기 이와 치토야 돼 거그러와 디인자 문에다 Sambhavavisura churanje ne Siddha Dhruvanyava che shungendinte yinpa yinna Suzabhe tunghe pardhungta Dhuve dhungna suwa kanya rungachi Shane Trinjama chisa sungki Ngoda ting truche yata kabhurete Nyungta le Nima ririyam dhundra ririnala Chasan shudhaji tantubha yinna Dine sujungu kabla Shabar yuvana sha, dambar yuvana dam Chinchilabar yuvana chinchilab chetuya yoruva dan di tsi di lungta dhani mandun shiya jira di nriba jya ni tsaya yuwa mara la ke ngiba yunya ke yuwa mara susu taba tunga tinga li tambu susu taba gilungu dunba gilungu dunde yina yina sunga di gilungu dunde mina di ngurang jaya ke yuwa mara gisu yinba yina ya di ngurang jaya ke yuwa mara kyunba yina gisu tunrun tunga raba chinba yina lande suru ki dongtu chi de chorbi yina de yao yuwa re Mashi, Ginong Chen Yijama Sasune, Gisugi Sumuwa, Tume Chidam Chuduina, Jumaina Chimatu Mabre, Dani Chang Tangashat, Sever Chang Mendo, Susabe Tumantangani Pambashi, the Lama Chusunda, Susabe Tumanti, Desengan Chine, Tuman Rangi Desen, Tuman Chiludan, Niva Chijona Sovata, Chirchuva Jimba, Mendra Wangi, Desengan Chivre, Pambashi, Lama Chusun, Pambashi, the Lama Chusunda, Pantun Sunju, Bashiba, Pantun Sunju, Bashikujuda, Sujajdenji, Jajuni, Shayan Shi, Tu Tung So Pongarches, Shichudun Kosu Sumbe, Niyamasasun, Mandube, Chotun Nibatazuyan Pongores, and the Sumba changed to the Bonges, Susabe, Dondangi Kansatizu, Jundu, Chebekanamatu Adam, Ranjikanamatue, Tuantanga Karungi Niba, Menjung and Jayagi, Tapsi tan, tenshi kanto du tengo echirwa. Tangaranto na jishige nala, pandung dan bashiba guju dan, nije jata junyi na suwa. Tesu, samdu nala, tangaya, machin batinde, mambo, yungsi bachirwa. Tingin du kalia. And how about you, Rob Jumi? D, gumbata santi sunala. Dinzu gumine, dinzu gumine, sustape chenzamla. Mendawa yungyagi, tunjin diye gungun rukuduwa. Sutabe dumba yantabaji, sungtuyagi, chajin zuhurabati, dunyunga jawanyunga jayashita, dupachunga choshiba jayati, gechishiruwa. Ta dunyunga jawanyunga jayata, dupachunga choshiba jayagi, rinbarabati, gansa susu ngune, jayguya mungun mebarati, Jinzu Gungunya Chan, Ranshingi, Chansan Sungan Liya, Pento Yungyagi, Tunjin Tunguya Tuzu, Gechimutuwa. Tapinan, Dirsani, Gintungi Di, Nyangkana Sova, Sangkanta, Pungkanta, Zulakana Sova Tuzu, Dzogchun Chewe Kaliya, Duwe Nala, Kambian Dzogchun Chesugi, Lajya Kargari Yore, Di, Tungan Chune Nangmiduwa. Nama böyle yine, çantı niye var soba, lejini muha,

dhokchun so chenge tis nala dhwa chenggen yuwa ma re manchiwa chab mi chenggen tsu chane dhwa chire tanga tsu chab chir nyeba chane chene densa tsu le jine mwa chandu lu soa tis nala le gishima mu pegi dhwa yasin tisu dhungshi chunbe kabli ya bende cha shana tsula kan mambu yu sagi sagwe tis nala tsam jishimba tsamma 제구야 참만주베 제구야 대수 만주시자 망군난이야 근육이디 망군념도 유바스나나 참제대바든제 용도 더 소중다고 임베이는 감성소소나 참중은 제베인자 전부 자베규제 더 연년도 거의 더블이야 대수 누가 듬베지 차고 윤주맨로 롱간 더블 준비는 더 롱간 자칭보다 딩러부기 최제 망구 주는 발레단 세트스 강을로 주제 굴루토는 레라부진 수야게 드네기 튠진 쇼 쭈는 게 요래 이네 롱간제야다 롱간진진라비야다 롱간의 땡네 대른두베 근전소래야 라냐다 삼수단 샤년다 진술을 수베 니범 민중야게 타놈디 구무신에 거버려라 롱간제야다 롱간진진라비 배제 꿈만도 삼도 저거 질부 나눠래 저것을 본관단 집에 다대유 같은 나눠래 롱간 맹에 시담인도와 배지원은 롱간 지중만 집에 지요래 근데도 롱간 진진라고 수디 배지수 도나 나비미 미신 도나는 공면도 성도 대수다 준댕이 자샤기나는 전면한 예심바 전면한 예심바 소르지 돈대기도 금박가바 침도 이네 금만 변하는 Chinogami Lubur Jungan Kala Desa Kambati Tsunami Gilungji Degire Sambe Tsuwati Shtamewe Suroji Tsele Magewe Chitan Teng Chule Magewe Nyechi Yungi Kumbushare Saten Tan Chungzi Tsuta Tsibushra Yorete Chitan Tisu Gilungji De Yungurin Dua Tumba Chegure Sambe Tsunanti Peji Kumbuyiwe Suroji Kabachimba Yine Nyechi Jibuja Mogoya Tanyachi Kambati Tu Mogoya Kumbura Uchade. Ntaganashin Sanen Susul Yube Gendungi Detuzunanolia Sanen Tila Tunzu Kadu Yuguare Nyugun Kadu Yuguare Ti Namshati Kangalol Sunyas Kumbura Chituan Kasangan Shibanashin Re Sanen Susu Nyugungi Tuzu Kadu Kegibati Tizu Shani Yube Yina Ntu Kese Chiru Kase Pangeng Kansaru Chibigina, Delia, Pendo Yunag Surachir, Pendo Yunag Chajin Chagorva, Deda Tsumbe, Pimena Soba, Tsamg Nandu Yindu, Tsamg Chiru Yindu, Dungana Soba Tzuyan, Tsamjinata Chiru Yiva, Sebo, Manche Yatan, Antene Kami Mango, Yonde Yitoa, Dusor Ranginane, Pule Yina, Manjata Trajasiya Tzunana, Nigun Yusuna, Shetu lu suwa sajeri medanyagiti chazura jiyori. Ta tandan de chitab chedukala dudirang mene chudukase tizuya yinsha shamantobe diliyachi tizun yuwe nangarabuke meba tizu chirinduwe tembe nyamcharab chigi. Ta anghabar tuye lubur dilhabe ginung tizu ginujdi kabalebe yinaya susu diwan jikiya yuna namela lungchu chojo yuwe suraji. Guyarete, Ti Kumburajinduva, Chazan, Daman Juji Nal, Thomas Sunya Delia, Se Sunyuva, Neman Shinjumba, Guichadar Chuba, Mekuitipurva, Anti Sumbatan, Daman Sumbenanya, Nemanjan Choshibe, Tu Sumbat City, Rabjunem, Nyani, Yantaba Junyagi, Shise Surabjirva, Reti Yinayan, Paber Rishila Nebatan, Gijung Chushila Nevati, Kumburochi, Chayendu Kalia, Susabe Dambatam, Susabe Nyamingiriti, Kansachi Rabba Rangi, Shibuchin Pesuja Namato, Trotsamba Sumber Chubatan, Gindunji Diletene, Ranjing Majeta Mabu, Yunga Kabu Chavati, Charsuja Tuya, the Kabu Resamdu, Tanaji, Sujung Tabu Chasumba Inayam, Sujung Dundu Matube, Lubuatan, Numerne Ginon, Nevala Soba, and the Yubina, Tizun Dene, Dumbalayala Soba.

그래서 소중한 라니야 말하면 드마디노타 같이 라데고 하르테 등만에 라니 라니는 마케바 망고 용대도 따뜻한 텐데지기 늘라테네 소스타베 동베 젠잠 추지드니야 그치에도 젠바단 시신다 바유기 네버티 가사 기르기 자네단 드디 진주 부차니 자네 냐자 유대부지 동대부레 용대거래 따뜻한다 불관쟁이 중나 담바 타라네 손데 유지 내버고 차네 기능도 졸라 주의지 중는 순윤홍의 남수지 다르토맨도가 따뜻도가 유지마래 중세 뇽뇽당 중세 다른 부인들과 기능이 되겠사네 교육이 중국바도 니마다바 루트야 매빈진 따뜻을 때네 기능이 되삼으로기 소와 된지 시중의 소배 진다 나 땡고야 당아주 자세 대사송구 준비 최대 사물로기 열시에 시비 걸어 진다 가장 보는 것이 좋았었지 납장